0: 여우강 그때
1: 고문벌 하치래테
0: 여우치 그때
1: 고문벌 차간치래테
0: 향동 그때 고문벌 월업들 내버 때문에 넌 월업은 허문에 뿔
1: 대들벌 뿔 바르거스러
0: 또 우문벌벌도 아스타나지시 예는 절대 부여인 운대고
1: 허살게나
0: 향동이
1: 혹나라
0: 여우치야서나 다 스도도심을 향동
1: 아부긴 허버군의 향동 문이여 흘레신 문어군
0: 어린뜨고 우등들
1: 돌질 대틀란 아한디 이름부터야군 뻔 은닉이 흘쳇
0: 떳득시 아로라 향종 가치냐
1: 뜬들어 봐봐
0: 향종네 봤으면
1: 볼
0: 웃자 완성 여우유
1: 아북들 워치즈 바라딘 내래겠지 으끌에 볼
0: 여우치 일라
1: 두미네 시월달 저진 것 봐지
0: 아무 말 봐도 뿌유흡진데 이모선 비밀 군대 워치즈 왜 되나

지를 법하려면 넘어오나 장난 쳐가지네. 난 왕망년의 나무는 지르고 억울이든 아르면 너무 지르가 나지 않았지요. 약 어제는 늑 다이스하다. 아르분 나기 후로대 내라 다이스기 얻래. 잡은 아르분 너무 지르가리 없지. 흑이 왔다님들. 흑이 우수님들. 약 어찌 니네 뭐는 타고가라면 내 깨운 가르보스. 다이스기 얻어도 아니면 내릴래 헬벌 바치고이다. 응래 어찌는 힘이시. 왕망 그득지 늑 와서 이지는 이진 한원 부여남은 걸로 알아봐라. 허진 한원생 장진 두수면 은튼 배해라. 그루다 늙은 사람에 칠흑보들 같지라 가드는 부수들도 그때와 칠흑과가 벌리다. 그래 을타라란 그 처음엔 하산 예뻐서 알아본 놈이 지르다. 그래 왕망이 지르 더든 우들질래임 와토와토와 멋질래임 으뜬 칠기 와토와토와 내 후들가가 짜우상견 오징어 칠기나 장진 다르기 열거 살가뜨 그때 와라고 울그르발 야부르바발라 이만 나다 우서우상 아르분 섬 칠기 후들가 먹자 찌에서는 왕망 돈 섬은 다 대장

0: 这女也姓村的多大爷俺的王老爷说把大哥真他装起了
1: 姑娘
0: 俺给你买个啦可是我都好封江宫
1: 不是买了
0: 可是俺嫂子太刺激可是俺带了一撮嘎嘎女生我就要心说意孙子的爷爷你笨的啥子外个人都上来的是啊是不是
1: 人
0: 他这个不是这这个男人说的你人的啥子这是干
1: 把他
0: 他的很把是吧
1: 그렇지 니 이
0: 흘게
1: 두르끈냐
0: 보네 그렇게
1: 기타
0: 설게 왕망 기르벌 두린 다이슬이 좋은 휴이 아들의 그리기 벌벌 자력도 재선 알도듯 토사가 독재 분양공
1: 어제 쓰게
0: 조스문 뚝뚝 대가 아차짤
1: 여지민 호뚜리
0: 미니의 헤라들떡이 벌벌스터납 악사 벌거 잡외모
1: 우리 애는
0: 꿈이 나서 한려우시오 타이슬

0: 그런데는 그것
1: 또다시 선들을
0: 마이로
1: 그러게 나선 보게 전샤 전샤 우시인 성사
0: 버틀러다 이네 버틀러게 또 품은
1: 딱구를 벌보지

0: 酒也黑不退的。门门门的分阳公啊，他一次给人家殿下介绍我正哥哥呢。我到今天晚上差不多两万的元子，洗头一万就是多了个。可咱殿下他的人得了多，不仅呢加上个那个人，可咱分阳公。他的人家我弟妹的人，土西了个身边来，提了工资来我是去。ухтлен чи ыгынарын ай деншагы тұсылың әді еласы ой ұрымен ұхчай бүй атайымы деба дюхені хымаға тәгіне ойя қатчығы тұсыз қаранын ол түнгірі тұрттар түнгірін жаға ағыш бүй қашаттара басты ұтырыға ұрты мұрғат түрігі нағырын ұхуа түрік күлсін түрік түшкіле түріп алыны күнді күнші жамшы장비 재고 든다나 보세요. 새로운 들어간 적사 지금에 그땐 왕망인 장신나 또 답답하다. 네. 여기 다이트 되게 어디?
1: 어떻게 이제
0: 다이트시다? 왜비 대본 거지? 만약 그리니까 봉양봉 해지. 비로 혼을 갖다 자르다 우친 저서 걸지 혼을.
1: 혼을 도둑은
0: 다이트기. 비야라인 임치 무치를 잡는다.
1: 이렇게 저렇 너들래 그때는 그런 말을 웃었. 얘가 웃었던 양들. 너들은 귀적 사회석이야. 다들 너랑도 웃어 귀좋아요.
0: 웃길래 임은 오시라 비슷하는 어떤 뭐 왕망인 질가도 아는 부릅 탐은 자체를 헐어대고 있어. 질구나 뭐가 웃긴쇼.
1: 얼마의 길구나 뭐가 욱틀라신 바가 타이스 부치기는 해서 바스는 같이 잡도가 즐기거든.